0: 소속은 물론이죠. 한도 사탄 대효 타사 하다로 응요 타사요 너무 타사던요 다 아산나 스빌리존이 하탄교도 아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Radio Hanbol gives a warm welcome to our Serbian friends.
2: Radio Hanbo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